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에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

sorry. 계속되는 불협화음. 어긋나는 순간 너나 꼬리를 찍고 지나간 얘기라서 때내 실수들은 많다는 도돌이표. 질문과 신문 모두 내 탓인 것 마냥 몰아세워 내 이성에 불붙이는 마녀사냥.